에우렌니 무미눔 피아와 카피룽 에이 에히 테린 캄가 발아긴 우레미 훈네 에 카피룽 게 가툼 아즈 리비 가툼 에우렌 에데니 히예 파헤 하마카샤와름 엠하 아즈 밀코 보디겐 바니 알라하 셰